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냐?
2: 그런데다 양대 꼬리
3: 양대 뜨만의 뜨만의
1: 유발차이기 에르볼
4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
0: Voces compartidas Maiguales guanches causas

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 토냐?
2: 야인타파 야인데뿌에레
3: 야인타파 야인타파 야인타파
4: Yo pa chaiki herbol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6: Voces compartidas. Ma igual es guanches causa.